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석이며성인대상무요원의주임인황강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장춘에서러시아빈의변강구주장코르미야코立法회의주석볼로슈코가인솔한대표단을회견했습니다총투자액이2억5천만원인길림흠옥원대건축과학기술위원회사에서투자건설한연변촌현대화 PC 공장대상의생산액이1억원을돌파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8일성당위석이며성인대상무위원회주임인황강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장춘에서러시아빈의변강구주장코르미야코리버페이주석볼로슈코가인솔한대표단을회견했습니다황강과호옥종은대표단일행의길림방문에환영을표시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중국과러시아는떼어놓을수없는좋은이웃이며양국인민은세계반파쇼전쟁에서옥깨겪고싸워위대한승리를이룩하고깊은우위를맺었습니다그늘의길림성대러시아협력이지속적으로심화됐으며변강변강군은우리성대러시아협력의가장중요한동반자로자리매김했습니다양측이두나라정상의중요한공동인식과

종로 공동 성명을 지침으로 계획과 정책 협동을 강화하고 상호 련통 기초 시설을 보완하며 인문 교류를 끊임없이 증진하고 립법 기구 협력 성과를 공고히해 종로 지방 협력의 새로운 본보기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경제무역 왕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며 다국 관광 대상을 적극 추진해 기업의 양호한 경영 환경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법치 보호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내년 1월 장춘 대학생 동계운동회가 개최되는데 비내 편강구 청년 대학생들이 길림을 찾아 경기 참가와 관광을 통해 종로 우위가 청년 시대 속에서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코르미 야코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비내 편강구와 길림은 양호한 협력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들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함께 시달하고 농업, 교육, 관광, 문화, 예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가열층 심화하길 바랍니다. 길림 기업들이 비내 변강구에 와서 투자하고 발전한 것을 환영합니다. 부성장 류계와 러시아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런스키가 쌍방 정부 회담 기호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립법회의 부주석 강플라트, 정부 부주석 유수포부, 성지도 일꾼 왕자련, 고광빈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산에 투입된 이래 길림 흐목원대 건축과학술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연변첫 현대화 PC공장 대상의 생산액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PC는 사전제작 콘크리트의 영어 약칭이며 PC 조립식 건축은 표준화 설계, 공업화 생산, 조립화 시공, 일체화 인테리어, 정보화 관리의 신형 건설 방식으로서 학교, 사무실, 청사, 호텔, 경기장 등 공공건축과 지하 종합관장, 시정, 수리시설, 도로 교량, 원림 경관 등 공정에 광범위하게 운영됩니다. 이 대상의 주요 공장 건물은 철강구조 조립식 건축 표준화 지능 공장 건물로서 상용 콘크리트 교반 설비, 생산 라인 및 제품 보수 설비 등 전문 설비를 인입해 주로 비표준 콘크리트 예비 부품을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 능력은 80만 립방미터, 생산액은 4억 6천만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기자가 훈촌시 민정국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520, 521 혼인등기 고봉에 대응하고자 훈촌시에서는 민족화원 국제호텔에 결혼등기 순회 접수처를 설치합니다. 과학적 분류 특색 활동을 통해 혼인등기 편민 봉사를 가열층 최적화해 평범한 예비 부부들이 특별한 날 결혼등기를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요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훈촌시 혼인등기처에서는 증권 재발급, 혼인등기 서류 조회 등 업무만 처리합니다. 시민들의 결혼등기는 민족화원 국제호텔 혼인등기 순회 접수처에서 처리되며 사업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혼인등기 순회 접수처는 사랑을 위한 연장 근무를 실시해 봉사 시간을 늘리고 등기 창구를 증설함으로써 예비 부부들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등기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또 낭만 체험 공간을 설치해 등기 더하기 웨딩 촬영 더하기 호텔 혜택 원스톱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부부들에게 특별한 의식감과 행복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초여름에 접어든 변경도시 훈촌의 풍경은 한층 더 아름답습니다. 마천자향 남산촌에 자리잡은 훈촌 모란원이 성화기를 맞아 각양각색의 모란꽃이 잇따라 피어나면서 고요한 꽃바다가 사냐의 운치를 한껏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란원에 들어서면 드넓은 화원에 모란꽃들이 앞다투어 활짝 피어나 어여쁨을 자랑합니다.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피어나 장관을 이룹니다. 크고 포만한 꽃잎이 층층이 포개져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꽃가지가 살랑이며 은은한 꽃향기를 사방으로 풍깁니다. 햇살이 꽃바위로 내려앉으면 활짝 핀 모란꽃은 더욱 화사하고 생동감 넘칩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도 가지마다 가득 매달려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가운데 짙은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꽃한 송이만 피어서는 진정한 봄이라 할수 없고 온갖 꽃이 함께 피어야 봄빛이 넘쳐 흐릅니다. 훈춘 모라노는 또 작약, 백합, 글라디올로스 등 주제 꽃구역도 정성껏 조성해 다양한 꽃들이 차례로 피고 연이어 만개하도록 해 늦봄부터 초갈까지 이어지는 긴 관상기를 형성함으로써 평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수개월 동안 서로 다른 꽃경치를 감상하면서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꽃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됨에 따라 훈촌시의 도시 면모와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로후 서구역에서는 관리 면의 부족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로후 서구역의 단은복도, 공고란 및 공공전기함 등 구역에는 불법으로 붙인 소광고가 대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뒤섞이고 겹겹이 붙은 도시의 피부병 같은 광고들은 서구역의 전반적인 미관과 청결도를 엄중히 해치고 시각적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허위 정보까지 섞여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 우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금지해도 근절되지 않는 현상은 도시의 문명 형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품질과 생활 행복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 문명도시 건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은 결국 모든 시민의 참여와 수호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에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부터 실천해 함부로 소광고를 붙이는 비문명 행위를 견결히 제지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수호하면서 어렵게 이룩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 힘을 기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19일은 16번째로 되는 세계 가정의사일입니다.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하남, 신안, 정화, 해동 등 4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과 연합으로 실감 있는 체결, 온도 있는 봉사,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가정의사팀은 현장에서 가정의사 체결, 자문 의무 진찰, 건강교육 등 봉사를 전개해 체결 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률과 획득감을 부단히 제고시켰습니다. 일전에 훈촌시 적십자회 삼일꾼과 훈촌시 하남가도 창성사회구역 자원봉사자들은 훈촌시 제육소학교에서 적십자 사명 실천으로 평안하고 조화로운 교종 공동건설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교종 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기도 이물 폐쇄 구급 방법, 120 구급 전화를 정확하게 거는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으며 생활 구급 소상식과 응급처치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제 조작하도록 하면서 몸이 건조한 구급 지식을 통속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서기며성인대상무요원의주임인황강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장춘에서러시아빈의변강구주장코르미야코立법회의주소볼로슈코가인솔한대표단을회견했습니다총투자액이2억5천만원인길림흠옥원대건축과학기술연회사에서투자건설한연변첫현대화 PC 공장대상의생산액이1억원을돌파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8일성당위석이며성인대상무요원의주임인황강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장춘에서러시아빈의변강구주장코르미야코립법회의주석볼로슈코가인솔한대표단을회견했습니다황강과호옥종은대표단일행의길림방문에환영을표시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중국과러시아는떼어놓을수없는좋은이웃이며양국인민은세계반파쇼전쟁에서옥깨겪고싸워위대한승리를이룩하고깊은우위를맺었습니다그늘의길림성대러시아협력이지속적으로심화됐으며변강군은우리성대러시아협력의가장중요한동반자로자리매김했습니다양측이두나라정상의중요한공동인식과중로공동성명을지침으로계획과정책협동을강화하고상호련통기초시설을보완하며인문교류를끊임없이증진하고立법기구협력성과를공고히해중로지방협력의새로운본보기를함께구축하길바랍니다경제무역관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상호투자를촉진하며다국관광대상을적극추진해기업의양호한경영환경과장기적이고안정적인법치보호를제공하길바랍니다내년1월장춘대학생동계운동회가개최되는데빈해변강구청년대학생들이길림을찾아경기참가와관광을통해중로우위가청년시대속에서계승되기를바랍니다코르미야코는다음과같이표시했습니다빈해변강구와길림은양호한협력기초를갖고있습니다두나라정상들이달성한중요한공동인식을함께시달하고농업교육관광문화예술등분야의협력을가일층심화하길바랍니다길림기업들이빈해변강구에와서투자하고발전한것을환영합니다부성장류계와러시아빈해변강구정부부주석히른스키가쌍방정부회담기호를체결했습니다러시아빈해변강구立법회의부주석강플라트정부부주석유수포부성지도일꾼왕자련고광빈이회견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생산에투입된일에길림흠옥원대건축과학기술연회사에서투자건설한연변첫현대화 PC 공장대상의생산액이1억원을돌파했습니다 PC 는사전제작콘크리트의영어략칭이며 PC 조립식건축은표준화설계공업화생산조립화시공일체화인테리어정보화관리의신형건설방식으로서학교사무실청사호텔경기장등공공건축과지하종합관장시정및수리시설도로교량원림경관등공정에광범위하게운영됩니다이대상의주요공장건물은철강구조조립식건축표준화지능공장건물로서상용콘크리트교반설비생산라인및제품보수설비등전문설비를인입해주로비표준콘크리트예비부품을생산하는데연간생산능력은80만립방미터생산액은4억6천만원에달할예정입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기자가珲春시민정국으로부터요해한데따르면520 521혼인등기고봉에대응하고도珲春시에서는민족화원국제호텔에결혼등기순회접수처를설치합니다과학적분류특색활동을통해혼인등기편민봉사를가일층최적화해평범한예비부부들이특별한날결혼등기를하고자하는아름다운소원을만족시키게됩니다요에따르면5월20일부터21일까지珲春시혼인등기처에서는증권재발급 혼인등기 서류 조회 등 업무만 처리합니다. 시민들의 결혼등기는 민족화원 국제호텔 혼인등기 순회 접수처에서 처리되며 사업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혼인등기 순회 접수처는 사랑을 위한 연장 근무를 실시해 봉사 시간을 늘리고 등기 창구를 증설함으로써 예비 부부들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등기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또 랑만 체험 공간을 설치해 등기 더하기 웨딩 촬영 더하기 호텔 혜택 원스톱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부부들에게 특별한 의식감과 행복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초여름에 접어든 변경도시 훈춘의 풍경은 한층 더 아름답습니다. 마천자향 남산선에 자리잡은 훈춘 모란원이 성화기를 맞아 각양각색의 모란꽃이 잇따라 피어나면서 고요한 꽃바다가 산야의 운치를 한껏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란원에 들어서면 드넓은 화원에 모란꽃들이 앞다투어 활짝 피어나 어여쁨을 자랑합니다.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피어나 장관을 이룹니다. 크고 포만한 꽃잎이 층층이 포개져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산들 바람이 불 때마다 꽃가지가 살랑이며 은은한 꽃향기를 사방으로 풍깁니다. 햇살이 꽃바위로 내려앉으면 활짝 핀 모란꽃은 더욱 화사하고 생동감 넘칩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도 가지마다 가득 매달려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가운데 짙은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만 피어서는 진정한 봄이라 할 수 없고 온갖 꽃이 함께 피어야 봄빛이 넘쳐 흐릅니다. 훈춘 모란원은 또 작약, 백합, 글라디올로스 등 주제 꽃구역도 정성껏 조성해 다양한 꽃들이 차례로 피고 연이어 만개하도록 해 늦봄부터 초갈까지 이어지는 긴 관상기를 형성함으로써 평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수개월 동안 서로 다른 꽃경치를 감상하면서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꽃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됨에 따라 훈촌시의 도시 면모와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로후 서구역에서는 관리 면의 부족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로후 서구역의 단은복도, 공고란 및 공공전기함 등 구역에는 불법으로 붙인 소광고가 대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뒤섞이고 겹겹이 붙은 도시의 피부병 같은 광고들은 서구역의 전반적인 미관과 청결도를 엄중히 해치고 시각적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허위 정보까지 섞여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우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금지해도 근절되지 않는 현상은 도시의 문명 형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품질과 생활 행복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 문명도시 건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은 결국 모든 시민의 참여와 수호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에 공범한 시민들이 자신부터 실천해 함부로 소광고를 붙이는 비문명 행위를 견결히 제지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수호하면서 어렵게 이룩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 힘을 기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19일은 16번째로 되는 세계 가정의사일입니다.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하남, 신안, 정화, 해동 등 4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연합으로 실감 있는 체결, 온도 있는 봉사, 조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가정의사팀은 현장에서 가정의사 체결, 자문 의무 진찰, 건강교육 등 봉사를 전개해 체결 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율과 획득감을 부단히 제고시켰습니다. 일전에 훈촌시 적십자회 삼률군과 훈촌시 하남가도 장성사회구역 자원봉사자들은 훈촌시 제육소학교에서 적십자 사명 실천으로 평안하고 조화로운 교종 공동건설 조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교종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기도 이물 폐쇄, 구급 방법, 120 구급 전화를 정확하게 거는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으며 생활 구급 소상식과 응급처치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제 조작하도록 하면서 몸이 건조한 구급 지식을 통속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청투자가5억원에달하는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건설이다그쳐추진되고있습니다珲春시소나진학교에서는두가지감소정책요구를단단히둘러싸고학생들의아침시간을수동적인아침자습에서자주성장과당으로전환시켜변강향진교육의부담경감과질적향상의생동한화폭을그려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연일珲春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은시공황금기를다잡고건설공약책임을강화하며여러공정구간에서동시다발적으로시공건설을추진하면서강력한대상추진동력으로전시실물경제발전의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현장입니다현대화가공공장두개가이미모습을드러낸가운데시공일꾼들은요리에넘쳐작업하고있고공사기계들이고속으로운행되고있습니다현장에는분망하면서도질서가있는건설전경이펼쳐지고있었습니다珲春봉발부동산개발위원회사에서투자건설하는珲春시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대상의기획총투자는5억원이고부지면적은8만6천평방미터로주요하게공장부대건물등시설을건설합니다건설되면의류가공전자제품의약통용설비제조등각종경공업친환경무공해공업기업및미래신소재신에너지신장비신기술등첨단산업기업에생산용표준화공장을제공해산업구조조정의보조를갈증다그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소나진학교에서는두가지감소정책요구를단단히둘러싸고수업전등교제도를장력점으로6인모식을혁신해학생들의아침시간을수동적인아침자습에서자주성장과당으로전환시켜학생들의활력과자주학습능력을동시에증강함으로써변강향진교육의부담경감과질적향상의생동한화폭을그려가고있습니다초나진학교는珲春시에서전면시행중인수업전등교제도의본보기향진학교로서성주교육부문의학습시간관리요구를엄격히준수하면서첫수업시간을오전8시전으로앞당기지않고통일된아침독서와자습을취소해수업전시간을학생들이전적으로자리를배치하도록했습니다교정을거닐다보면교수청사운동장이질서있게개방돼있으며학생들은자신의흥추에따라활동을자유롭게선택하고있습니다운동장에서는줄뛰기축구등다양한체육활동이펼쳐지고아이들은뛰고움직이며몸을풀고있으며교실에서는학생들이조용히책을읽거나과목을예습하고학습심득을교류하고있습니다이같은변화는학생들의정신상태뿐만아니라수업효율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자주수업전활동을시행한후학생들의수업집중력이높아졌고참여적극성도더욱제고됐으며수업완성질도안정적으로향상돼진정으로부담은줄이고질은낮추지않는목표를실어냈습니다소나진학교는교육혁신과정에서향진교육특색과충분히결부해자주운동더하기자주학습을깊이융합시키고협동추진하고있습니다학교에서는축구줄뛰기등각종체육기재를충분히갖추고운동장을개방했으며전직체육교원과당직교원을배치해안전관리운동지도를담당하도록해학생들의운동안전과체험을보장했습니다동시에자주학습지지도최적화하고있는데다매체교실과목별기능교실을개방하고과목담당교원이학생들에게예습질의응답독서지도등개성화봉사를제공해자주학습의취미성과실효성을높였습니다현재학교에는운동후활기찬학생들의모습과책상앞에서집중해공부하는전경이조화를이루고있으며자주선택의학습방식이학생들의학습주동성을크게높여앙양된정신면모와농후한학습분위기가서로어우러지고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당연珲春시전국문명도시건설사업이부단히심화되고도시면모와 시민들의 자질이 점차 개선되고 제고되고 있지만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문명하지 못한 현상이 존재하므로 시급히 규범화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정화가도 북쪽에 위치한 풍범 광장에는 시민들이 수시로 모여 포커를 치고 마작을 널고 장기를 두면서 공공 공간을 점용해 타인의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함께 광장 바닥과 주변 녹지에는 함부로 버려진 담배 꽁초, 종이 조각, 쓰레기통 옆에는 제때 치우지 않아 생겨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규정을 어기고 녹화대에 세워둔 것은 문명도시 건설의 초심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시민들의 공공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문명도시 건설은 사람마다 혜택을 받고 사람마다 책임이 있습니다.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한 번의 일깨움이 오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도시 건설의 요구에 따라 각항 건설 임무의 실시와 세분화를 전력으로 추동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제때 해결되면 문명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리 풍경과 손에 닿는 온기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에서는 정시무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는 문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선으로 애심모금 활동을 전개해 고람에 걸린 고중 3행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조달함으로써 작은 선의로 도시의 온도를 전달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문명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오전 10시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교실은 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생들은 진심 어린 마음과 애심 어린 기부로 짙은 동창의 정과 사생들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 회원들도 아낌없이 기부해 주동적으로 병에 걸린 학생에게 의료 비용을 조달하고 사회의 관심으로 생명을 호황했습니다. 손에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갈망과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익숙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것을 희망합니다. 매 하나의 선의는 거리를 뛰어넘고 매 한마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기부금이 모여 형성된 강대한 난류는 병에 걸린 학생의 의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촌에서 서로 돕고 선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문명 기풍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교 길강의 집에서는 최근 자강의 빛을 뿌리고 장애인 돕기의 길에서 동행, 장애인 돕기날 주제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정체론 감호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애심 의무 진찰, 애심 리발, 정책 선전 및 보험률 보급, 사기 방지 선전 등 여러 구역에서 봉사가 전개됐는데, 이는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주제를 절실히 지원했습니다. 사회 구역에서는 또 장애인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으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구역 대가정의 온정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3: 小英雄长帽来到城下，把榔头举起来，想把门给砸开。要不是门坚固，真架不住他这一砸呀！朱元璋急得直搓屁股，呀呀呀呀呀！这可怎么？哎呀！到了现在，追悔不及，又气又恨。可怎么办呢？有人给出个主意，到内宫把老公主朱玉环给请出来了。朱玉环是谁？朱元璋的亲姐姐， 就是时王李文忠的母亲。在前文书咱讲得很清楚，李文忠为什么那么小小的年纪当了十王千岁，就由于父亲李春让朱元璋误伤给踢死了，为了补这个恩，朱元璋亲口加封十王。那时候封啊，就像打哈哈取乐子，他也没想到能当皇上，也没想到他能得江山。后来呢，果然都实现了，说话不能不算数，因此化符前言，加封李文忠十王。对姐姐朱玉环也格外的恩待，加封五龙公主。这五龙公主那是皇上的亲姐姐，享受最高的待遇。老夫人那是非常善良的，对朱元璋十分疼爱，不管朱元璋打仗打到什么地方，老公主是非跟着不可，怕别人照顾兄弟照顾不好，自己不放心，每一次都随营出发。所以这回朱元璋占了北地燕京，老公主也就住在内宫了。当然了，平常没事的时候，吃好的喝好的享受有人侍奉，今儿个还真有了用了，有人把老公主请出来，朱玉环直吓得这个心呢都要碎了。他真没有想到耗子洞到窝里反，自己人跟自己人打起来了，暗中埋怨儿子李文忠，你这书白念了，你怎么敢一小反上打你舅舅啊，你可把我气死了。老公主在众人的搀扶下坐着凤辇来到紫禁城，朱元璋一看姐姐来了，他当然得说他的理了，得不一讲，那意思他受了多少委屈，外边这些人多不讲理，连文忠这孩子也吃里扒外，他跟这帮人连吵着在喊，姐姐你看怎么办。老公主说，怎么办，陛下你受惊了，你闪退一旁看我的，今天我要劝不了，我宁愿死在他们的面前，来呀开城。姐姐开不得，一开他们就杀进来了。不会，这帮人不至于如此无礼。朱元璋躲起来，老公主坐着凤辇来到紫禁城外，长望他们一看城开了，不知道怎么回事，正中一上凤辇帘儿撩着，长茂认出来老公主朱玉环。你别看他也不露面，但是这个人的名誉谁都知道，对老公主无不尊敬。长茂众人赶紧甩凳下马，挂好了兵刃，跪倒在辇前。老公主啊，在辇上下来，颤颤巍巍用手相搀，各位将军免礼。文忠啊，母亲，你可气死我了。孩儿啊，你要造反吗？难道你要打你的舅舅？母亲，我就知道您得说这话，无缘无故的我能造反吗？他是这么回事。把经过这么一讲，老公主也埋怨兄弟做事不对呀，但是不管怎么说，她得向着朱元璋。文忠， 就是你们闯进紫禁城，难道你还要亲手把你舅舅打死不成？长茂，皇上是委屈了你们，会说的不如会听的，我也知道是怎么回事儿。就即使皇上千不对万不对，杀人不过头点力，你们就忍心把他的江山推倒不成？你们谁取代他？谁想当皇上？谁有这种不臣之心？要以我相劝，皇上向你们认个错，赔个不是，一天云彩就叫他散了吧。如果大家不听我的相劝，我宁愿死在你们的面前。这么大岁数的老太太连哭带喊，长茂众人这心软下来。胡大海一看折腾的也不得灵了，他又跑出来装好人来了。这弓你不能拉折了，心说话，这回啊能给朱元璋个教训，叫你知道知道姜是老的辣，往后你也再不敢干这些坏事儿。所以老胡这一露面，把几个孩子先深刺了一顿。我说行了，别给脸不要脸，得着礼不让人，把家伙都收起来，给我退出紫禁城来。皇上能认个错不就得了吗？老公主啊，您能保着皇上非认错不可吗？他要不回回脖给大家服服软，恐怕这事儿不好办。二王放心，我一定让他给各位功臣赔礼认错。等老公主回去把朱元璋找着，把这事儿一说。现在朱元璋也不拧了。朱元璋一想，罢了，嘿嘿，我算知道了，到一定的时候，老胡家也好，老常家也好，这些武将都是一个鼻子眼儿出气儿，没有一个向着我的。为了朕的江山社稷，干脆我就忍辱负重，赔个不是吧。这朱元璋有心劲儿，就把这个事儿深埋在心底，表面上装作认错。等出了紫禁城，二次升座八宝金殿，把长茂这几个人选上来。朱元璋满脸陪笑，左一个不对，右一个不是。你说在那封建年代，皇帝陛下神圣不可侵犯，他做的不对也是对，谁敢说他呀？那么朱元璋能做到这一步，当着文武的群臣面承认自己不对了，这也就算够瞧的了。胡大海一看也挺难过，让长茂众人也给皇上回回脖。长茂众人呼啦朝跪倒，万岁，不光您不对，我们也不是东西，做的有点过分呐、没想到咱自己家人出了这么点事儿，陛下你消消气儿，不消气儿你就把我们宰了就得了。朱元璋一听，你得了吧，你还宰呢？要不因为杀你们能捅这么大娄子吗？朱元璋呢又说了几句软话，君臣哈哈一笑，言归于好，倒霉的是老铁家。朱元璋传旨，恩赏铁公然，发丧铁龙铁凤。可正在这么时候，五朝门外来了一匹快马，这马跟飞了一样，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哗 脑袋又栽起来了，鼻子眼往外窜血，呼呼直喘。有人发现他身上带着一份公事，赶紧启奏圣上。朱元璋不知怎么回事，让胡子海长茂赶紧下殿去看。大伙儿一看，闹了半天是铁枪将赵玉，看这意思是有急事儿，累的都不省人事了，在他身上把紧急的公文拿下来交到朱元璋的手里头。朱元璋一看呢，用火漆封着口，上边卡着个戳子，10万火急，另外印着个飞马，插着3根鸡毛。这什么意思呢？叫飞马横空，10万火急，刻不容缓的告急文书。插3根鸡毛的意思就是鸡毛上天，越快越好。朱元璋赶紧把这份公事打开仔细观瞧，闹了半天是军师刘伯温发来的。这份紧急的文书上大致的意思是这么写的，说臣奉旨离京北赶大员，在这一路之上攻必取，战必胜，势如破竹，每战必捷，现在已经顺利占领了白羊关，把援兵援将撵进柳河川。据我们所知，吴道的昏君元顺帝就在大山里边，前不正印先锋官开明王常遇春由于贪功的心切，要活捉元顺帝，率领大将100名，铁甲军3万，翻山越岭摸进柳河川。谁料想中了人家的埋伏，现在100名上将3万军兵被困重围，只困得里无粮台，外无救兵，势在危机。臣曾领兵带队攻打柳河川，但是其次都没有如愿。如今我是束手无策，望求主公见字之后速派援兵。来得早了，君臣能够见面；来得晚了，常遇春性命难保，上写千，下坠万，臣刘伯温顿首。哎呀，朱元璋当时啊就冒了白毛汗了，因为啊常遇春带的都是主力军呢，如果出了差错，就等于断去朱元璋的左膀右臂。另外呢，看元人这势力还不小啊，这要死灰复燃再反扑回来，那不就大势已去，前功尽弃吗？到这阵儿，朱元璋明白了，马上传旨要御驾亲征。大伙都挺高兴，朱元璋也不贪恋那糜烂的生活了，脑袋也比较清醒了，皇上亲自挂帅，当兵的更有干劲儿了。在燕京城点了精兵5万，让常茂身为前不正印先锋官，于镐为副先锋，浩浩荡荡离开燕京，赶奔白羊关。临走的时候，把经理这一切交给十王李文忠，二王胡德海、胡家父子都随队出征。在这路上，可着急了， 饥餐渴饮，小型借住，都是兼程前进，恨不能一步就飞到白羊关。单说这一天，大队正往前走着，突然停住了。先锋官长帽有点不解其意，我怎么不走了？回大人，前面道路被人家破坏了，行人车马都过不去，赶紧抢修。抢修了一顿饭，还没修完，长帽有点着急，催马到了队伍的前头。他仔细一看，哎呀，这块的地势挺凶险呐、啊，四面都是大山，正中央有一条道，他们这个队伍就是从这条道上通过的。破坏的不是一处，挖的不是坑就是沟，宽了下一两丈，深了下也两三丈，那一半是能填得上。长帽抬头往山头这一看，杀气腾腾，好像有埋伏。你看长帽这小子这些年也有军事经验，他一想光顾修路面，要敌人盖顶给我们个突然袭击，那不就被动了吗？小眼珠他转了转了，来呀，兵撤三里。他那意思先把军队撤下去，侦查完了再说。但是晚了，话音未落地，就听见两面山头上炮号如雷，啪啪啪，咚，咕噜噜噜噜噜。鼓声之后，就见灰瓶炮子、滚木雷石、乱箭切发，像狂风冰雹一样，奔民兵就砸下来。仗着长帽的先锋队久经大敌，经过训练，要不就这个损失可太大了。就这样，受伤的人也不在少数。军兵一阵大乱，了不得！马步三兵全都败下来。长帽晃的禹王神说：“站住，都不行乱，点炮安营。”你看，家有千口，主事一人呐、啊。有这么一个人在这盯着，人心就稳定下来。莫转回头，扎住阵脚，重新整队，把大。